0: 그래서 바뀌고 나서 우리 태연 씨, 준혁 씨가 이렇게 많이 많았구나. So yeah, we keep talking and you guys did hear that. So today our 익명 soup, our anonymous soup is, so the boyfriend had a trip planned with a guy friend and two girlfriends. They're just like a group of friends. And it was a trip planned before they started dating. He asked his girlfriend if it was okay to go. Our girlfriend is our listener. And she was fine with it. But then all of a sudden her friends started freaking out. And now her friends don't, like, now she's doubting herself. So the songs that we have for today are 미친 거니 by 송지은 and 괜찮아 사랑해야 It's Okay, It's Love by 다비치.
1: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어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상대방한테 불안하게 안 만들고 불편한 거 안 하고
0: 신경 써야
1: 신경 돼. 써주 그런 거를 미리 자기가 먼저 안 하고 차단해 주는 것도 전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0: Okay.
2: 그치.
0: So, Junhyuk was saying that yeah, it you know, love and trusting is a part of love too, but the partner. So everybody's mad at your boyfriend. 우리 청취자분 오해하지 마요. 우리 남자친구분한테 화가 난 거예요. 네. 청취자분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2: 아,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런 행동을 해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0: Yeah, 맞아요. So yeah, 준혁 and Taeyeon are saying that your partner should be showing you things that wouldn't make you question.
2: 남자친구 똑바로 하세요.
0: 맞아요.
2: 똑바로
0: 맞아요.
2: 해.
0: 우리 청취자분 잘했어요. 잘했고 믿은 것도 잘했고 불안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다치실까 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잘, 믿는 건 잘한 거예요. You did nothing wrong. You did nothing wrong. Everything is wrong with your boyfriend. You did nothing wrong. Okay.
1: You did your best.
0: You did your best.
2: 과연 저 자. 기대하겠습니다.
0: Okay. Expected. 자. How's the 투표? 자, 10, 9, 8, 7, 6, 5, 4, 3, 2, 1, 0.
2: 기대합니다. I'll expect.
0: I don't have the results.
3: 미친 거니?
0: I don't have the results. 보내주세요. Our staff is still talking outside. 지금 아직도 얘기 중이에요. 카운트다운 했어요. 카운트다운 했어요.
2: 뜨거워, 뜨거워.
1: 밖은 더 뜨거워 지금.
2: 밖에 지금 제가 볼 때 지금 적도, 사막이에요.
1: 적도 적도.
0: 어?
2: 에? 에?
0: 어머? 진짜요? 진짜요? 그게 이겼다고요? 괜찮아 사랑이야.
2: 그럼요.
0: It's okay. It's love won.
2: 그럼요.
1: 아, 저는 이거 인정할 수 없습니다.
2: 이게 사랑이라니까요. This is love.
1: 아, 진짜 쿨병 진짜. 아, 저는 이런 쿨병이 너무 싫어요, 그냥.
2: 이건 쿨병이 아니야.
1: 아니, 이거는 본인이 겪어보면 알아요.
0: 근데 이게 아니, 근데 이게 그건 같아요. 준혁 씨, 우리가 지금 그 남자친구분이 잘못했잖아요.
1: 아, 그러니까 너무 초점을 남자친구만 두는 거죠.
0: 그러니까
1: 아,
0: 이게 지금 태연 씨는. 지금 우리 청취자 입장을
1: 청취자를
0: 너무
1: 더 약간 좀 이렇게
0: 우리 청취자분 잘못한 거 없잖아요.
1: 가독여주는 느낌.
0: 우리 청취자분이 잘못한 거 없어요.
1: 아, 인정합니다. 그거.
0: 이미 가기로 했고 이미 오케이 한 상황에서는 이 친구분들이 너무 겁을 준 건 잘못한 거긴
2: 그럼요.
0: 한데 사실 그냥 남자친구분이 잘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너무 포커스가 남자친구분이 아, 잘못한 맞아요, 걸로 맞아요. 잘못되어 있는 거라서 So, Taeyeon winning, it makes sense because 준혁 and I, and, well, all of us, because Taeyeon also agrees that the boyfriend is in the fault today, not the girlfriend, and our listener did nothing wrong. So coming from the listener's perspective, our staff outside agreed that 괜찮아 사랑해야, It's Okay, It's Love, was a more suitable track, which I agree, because our listener did nothing wrong. 우리 청취분 잘못한 거 없어요.
1: 그건 맞습니다.
2: 이게 알아준다니까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0: So happy that you won today. 네. So we get a chance to listen to this track as we say goodbye. That's our last track for today.
2: 제가 지지난주에 스튜디오 들어오자마자 PD님께서 뭐라 하셨는지 아세요?
0: 왜요?
2: 그날 끝나고 나서 팬분들께서 뭐라 안 하셨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0: So he's she my producer is really worried about what things think about Taeyeon after these sessions because she asked this about 2 weeks ago. So what we're gonna do is listen to the song of the hour, 다비치's track 괜찮아 사랑해. It's okay, it's love has won. It's gonna be our last track. And we'll see you guys next week. 다음 주에 봐요.
2: Bye bye.
0: Bye.
2: Bye.

0: An artist's portfolio holds years of dedication, but to see the true depth, you have to look behind the lens. Today on The Curation, we're exploring the life, inspiration, and hidden stories of musicians through the personal photos they have selected just for us. And today, everybody, we have a fantastic guest here at The Archive. Joining us today is Siyun of Billy. Siyun, 환영합니다. 저희 카메라 보시면서 인사 네. 부탁드릴게요.
1: 안녕하세요, 여러분. 빌리 시윤입니다. 반갑습니다.
0: Yay, we have Siyun of Billy joining us here at The Archive today.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1: 네,
0: 오신 만큼 1분 1초가 아깝지 않게 저희가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아요.
0: Okay, we're going to try to make the most out of every single second here at The Archive today. 자, 저희 스테파니 님께서 요한 DJ 셔츠보다 하얗시다고. Stephanie says she is so much more paler than my t-shirt right now. 아니 저희 분위기랑 너무 잘 어울리세요.
1: 제가 진짜 좋아하는 분위기거든요.
0: 너무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1: 약간 이런 뭔가 잔잔한 느낌의 네. 분위기를 정말 사랑하는데 그래서 밖에서 보면서 얼른 나도 들어가고 싶다.
0: 미리 들어오셔도 될 뻔했네요.
1: 아, 그러니까요. 미리 들어올 걸 그랬어요.
0: She's saying she really loves the vibe, this cozy kind of a cafe-like vibe of yes. our studio, and she really wants to join us in the first hour. 다음에는 오시면 네. 미리 들어오시는 걸로 할까요?
1: 아, 그래 될까요?
0: Next time, we'll have her in for the first hour, too.
1: Thank you.
0: 자, 지금 저희 기익대기님께서 슈니, 너를 보려고 깨어있어 라고 oh, 하십니다.
1: 감사합니다.
0: 기익대기 says, I've been staying awake just to see you today. 아, 정말 많은 분들께서 들어와서 응원해주고 계신데
1: 감사합니다.
0: 저랑 재미있는 시간 한번 보내보시죠.
1: 네.
0: We're gonna have a lot of fun today. 자, 저희는 처음 만났잖아요, 사실.
1: 네,
0: 그러니까
1: 맞습니다.
0: break the ice를 좀 하면 좋을 것
1: 오,
0: 같아요. So
1: 좋아요.
0: we're gonna break the ice together by checking out mm-hmm. some of the facts that we were able to collect online. 자, 가장 먼저 식상할 수 있겠다만 네. 생일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아, 좋아요.
0: Her birthday is February 16th. 2005, 2005년 2월 16일생 맞습니까?
1: 맞습니다.
0: Bingo,
1: yes,
0: bingo. Okay.
1: Right.
0: 2005.
1: Yes.
0: okay, everybody. February 16th. It is MBTI 확인해 볼게요.
1: 네.
0: 이게 매번 바뀌어가지고 사람들이
1: 맞아요.
0: 이게 맞을지 조금 불안하긴 한데 her MBTI everyone is INFP 맞을까요?
1: 맞습니다. Oh, yeah. That's right.
0: INFP. 그 정말 그 그 굳건한 INFP세요? 어때요?
1: 근데 진짜 이게 나온 지 그래도 꽤 됐잖아요.
0: 네.
1: 꽤 됐는데 저는 변함없이 INFP가 나오다가 네. 요즘에 살짝 T가 나오더라고요.
0: 어? 왜 그렇게 된 것 같으세요?
1: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사회에 계속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그래도 저는 INFP가 아직은 좀 더
0: okay,
1: 많은 것 같습니다.
0: Okay. She says ever since MBTI was trending, she's been INFP. But recently, she's getting a lot of that T side kind of blending into her MBTI. Maybe because of all the social experiences, you know, meeting people and social life and all those kind of stuff. 자, 이거는 저희 부모님 세대이긴 하지만 혈액형
1: 네.
0: 가볼게요.
1: 오, 좋아요.
0: Yeah, blood type, everyone. This is kind of an OG thing, but blood type B.
1: That's right.
0: That is right.
1: Yay.
0: Okay. 그 약간 B형이 가지고 있는 그 차가운 도시의 느낌이 있긴 하십니다.
1: 아 진짜요?
0: 네, 뭔가 시티팝 잘 어울릴 것 같고.
1: 시티팝 좋아하죠.
0: Oh yeah. She definitely has that urban city vibe, just like the stereotype of the blood type B.
1: Yes.
0: 자, 저희가 찾아보니까 그 네. 시윤님을 상징하는 이모티콘이 있던데.
1: 맞아요.
0: There is an emoji that represents 시윤. 그게 뭐죠?
1: 그게 사실 두 가지가 있지만 네. 병아리하고 병아리? 호랑이가 있습니다.
0: 병아리랑 호랑이 너무 극과극 아니에요? So the emojis are the tiger emoji and a baby chick. They're so
1: 맞아요.
0: opposite from each other.
1: Yes.
0: 이게 어떻게 된 거죠?
1: 이게 제가 데뷔를 하기 전에는 병아리 이모티콘을 사용해서 이제 네. 저의 이모지를 좀 많이 나타냈는데 네. 이제 점점 크고 좀 무대에서도 막 너무 귀염귀염한 모습보다 네. 좀 멋있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드리다 보니까 호랑이로
0: 이제 아기 호랑이가 되었다.
1: 성장했습니다. 아직 엄청난 호랑이는 아니지만 아기 호랑이로.
0: 아기 호랑이 정도로
1: 네.
0: 오케이. 아니 이야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벌써. So pre-debut, many of the fans and everyone, you know, like they were very happy with the baby chick emoji because she was like some of the younger members, younger line in the team. Yes. But with the debut and with all the charismatic performances on stage, she slowly became represented by a baby tiger.
1: Yes.
0: 앞으로 욕심나는 이모지가 또 있을까요? Any emojis that you look forward to? 뭐 용
1: 욕심...
0: 이런 거 가야 되나?
1: 아,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정점일 것 같은데
0: 그쵸, 그쵸.
1: 아직까지는 그냥 어른 호랑이.
0: 어른 호랑이.
1: 네, okay. 이로 하겠습니다.
0: She sets a goal. I mean, you know, at the extreme, that would be a dragon, but she's going to aim for that grown-up tigress. Sounds good. 저희 스테파니님께서 호랑이보다는 뭔가 이쁜 스노우 레오파드 같다. 잘 어울리긴 합니다.
1: 진짜요?
0: Stephanie says she suits that snow leopard kind of vibe more. 정말 칭찬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골저스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짜로. 리듀님께서는 병아리랑 호랑이 히히히 이렇게 하시면서 이모지를 보내주시고 계시네요.
1: 감사합니다.
0: Super cute emojis coming up through our YouTube live stream right now. 자, 몇 가지 더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1: 네.
0: She likes scented candles. 향초를 좋아한다.
1: 좋아합니다.
0: Bingo.
1: Bingo.
0: 좀 컬렉팅 하시는 거 좋아하세요?
1: 제가 이제 숙소를 단체로 살았을 때는 네. 뭔가 그렇게 좀 모으는 게 좋더라고요. 오. 그래서 좀 기분마다 좀 새로운 향을 많이 맡았는데 요즘에는 그냥 하나로 머스크 향을 좋아해서 머스크 향으로만 지내고 있습니다.
0: Okay, so back when she was in the dorm, she used to collect all these fragrances and scented candles, but right now she's kind of fixed with that one musk scent.
1: Yes.
0: 지금도 향수가 살짝 머스키합니다.
1: 맞아요, 맞아요. 그쵸, 그쵸. 머스크 향을 좋아해가지고
0: 되게 깨끗한 이미지가 확실하게
1: 네.
0: 드네요.
1: 오.
0: Yeah, she has a very clean musk kind of a scent even right now in the studio too. 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1: 네.
0: We have QWAESZR saying 시티팝 최애곡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sking for your
1: 오.
0: favorite city pop track. 혹시 당장 떠오르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이따가 또 정리해도 되니까
1: 저는 그 제목을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 Stay With Me?
0: Stay With Me
1: 네, Stay With Me가 제목인가요?
0: 네, 그랬던 것 같아요
1: 네, 그게 아무래도 뭔가 시티팝의 약간 대명사
0: 그쵸,
1: 같은 느낌이어서
0: 그쵸.
1: 제일 먼저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요즘에도
0: Okay, so she is saying the first song that pops up to her mind her favorite city pop tune is a J-pop tune, right?
1: Yes.
0: It's like considered like the epitome of city pop Stay With Me You should go give it a check, everybody 자, 눈물이 많으시다 돼 있습니다.
1: 오!
0: She cries easily? 진짜요? 눈물이 좀 많으신 편인가요?
1: 근데 이거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아닌가?
0: 티가 확실히 좀...
1: 좀 생겨가지고 원래는 정말 정말 잘 울었어요.
0: 네.
1: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에도 그러니까 막 이게 너무 슬퍼서가 아니라 정말 감동도 많이 받고 행복해서도 많이 울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그 행복한 감정을 그대로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0: 네.
1: 막 좀 눈물 아니고 진짜 와 행복하다,
0: 행복하다.
1: 이렇게.
0: She says back in the day she really did cry easily, but nowadays she's taking in those emotions, being touched or you know being so grateful or very very happy as it is on a very positive note. That is sweet. 자,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는 라떼를 더 선호한다 돼 있습니다. She prefers lattes over iced americano. 맞을까요?
1: 아...
0: 이것도 1년 사이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 주제입니다.
1: 네.
0: 가보시죠.
1: 아직까지는 초코라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0: She says chocolate latte is her pick even till today. 근데 최근에 좀 블랙커피나 아이스 아메리카노에도 관심이 가시는 건가요? 어때요?
1: 많이 생겼어요.
0: Oh,
1: no. 네.
0: She's saying she started to fall in love with these dark, you know, black, just straight coffee.
1: 맞아요. 이게 확실히 깔끔하잖아요.
0: 그쵸?
1: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그래서 그 맛을 알고 난 뒤부터는 조금씩 찾긴 하는데
0: 네.
1: 그래도 아직까지는 달달한 게 좋다.
0: She says, you know, ice americano, it's very clean, right? It's
1: yeah.
0: very transparent and all that. So she kind of is falling for it nowadays. But still, if she had to balance out the two, she has a bigger heart for chocolate latte. 다음번에 저희가 오실 때 라떼를 준비해 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Next time she visits us, we're going to have a chocolate latte prepared for her. 자, 한 두 개지만 더 확인해 볼게요.
1: 네.
0: 이거 지금 밴드를 확인해봤는데 가장 좋아하는 밴드가
1: 네.
0: 퀸, 루시, 그리고 데이식스다.
1: 오.
0: 맞나요?
1: 맞습니다.
0: Okay, her favorite bands are Queen, Lucy, and D6. 네. 밴드 음악 좋아하시나 봐요.
1: 밴드 음악 좋아해요.
0: She's into band music. 혹시 악기 같은 것도 다루세요?
1: 악기를 다루진 못하는데 네. 너무 듣는 걸 좋아하니까 저는 꼭 드럼을 배워보고 싶거든요.
0: 아, 잘 어울리시긴 합니다.
1: 그래요? 네. 그래서 드럼 아니면 베이스를 꼭 쳐보고 싶습니다. 오, 언젠가.
0: Right. She says she really enjoys listening to rock music and band music. She would love to learn the drums or the bass guitar.
1: Yes.
0: 그거 나중에 꼭 한번 콘텐츠로 만들어서.
1: 그러니까요.
0: 나중에 또 누가 압니까? 서브유닛으로 밴드가 나올지.
1: 오.
0: 트리오 이런 거 하면 너무 멋있을 것 같은데.
1: 제가 한번 회사에
0: 한번 의견을 어필해보시면 어떨까?
1: 좋습니다.
0: She's like, maybe she'll pitch an idea to form like a subunit rock band. That'd be super, super cool. Awesome, awesome. 저희가 벌써 이렇게 짧은 네. 시간 얘기했는데 금방 또 시우님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한 것 같아요.
1: 진짜요?
0: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1: 네.
0: We're only starting now. Although we've covered many, many details already,
1: 네.
0: 저희 이제 break the ice 충분히 된 것 같으니까
1: 네.
0: 본격적인 코너 들어가보시죠.
1: 좋습니다.
0: We're going to jump straight into our official corner, the curation. 자, 말 그대로 큐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시윤님이라는, 빌리의 시윤님이라는 그 전시회장이 저에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1: 네.
0: 세 가지의 작품이 걸려있는 걸 목격하면서 오늘의 도슨트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1: 네, 알겠습니다.
0: So she chose out three photos for us to hang up on that exhibition hall of 시윤. 사진들을 봤는데 첫 사진부터 아주 그 미소가 번지더라고요. 제가 뭐 자녀가 있는 건 아니지만 아빠 미소가 지어질 정도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 네.
0: We're gonna jump straight into the first image. 아, 이거 보고 저 소리 질렀습니다. It's such an adorable photo. 갈게요. 3, 2, and 1. 따랑! if you're tuning in via our FM or mobile application, I highly recommend you to come over and check our YouTube live stream right now because we have a visual radio available. 자, 어떤 사진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1: 네, 아마 저 때가 4살 때였던 것 같은데 4살보다 조금 더 어렸을 수도 있고
0: 네.
1: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0: 네.
1: 아마 뭔가 가족들 행사하는 날이었어요.
0: Family event?
1: 네, 그래서 이제 뒤에 그 한복 입고 계신 분들은 다 저희 할머니들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근데 제가 저렇게 가족 잔치가 있을 때마다 음악이 항상 함께하니까 그렇게 신나서 꼭 마이크 가지고 어른들이 이제 부르고 계신 마이크 뺏어서 제가 노래 부르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0: That is adorable. So that is baby Shiyun, everyone. 4 years old at a family event. People in the back wearing Korean traditional clothing, hanbok,
1: yes.
0: are her grandmothers. And usually family events have all these music
1: 맞아요,
0: and
1: 맞아요.
0: shows. And 네. she would always hold on to the microphone and sing in the public. 너무 그 끼가 넘쳤던 거죠, 아기 때부터.
1: 그랬던 것 같아요. Oh my 어렸을
0: goodness.
1: 때부터.
0: 막 무대 나서고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으셨어요? 아이일 때?
1: 뭐 저 때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0: 네.
1: 그래도 저는 그냥 음악이 있는 곳이면은 그냥 춤을 먼저 추고 싶어 했던 그 기억이 항상 많아가지고
0: 네.
1: 네, 그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무대 좋아하고
0: Looking back to her childhood, all she remembers is she loved to dance along to music, holding on to microphone. She just loved music.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 네.
0: 그 DNA에
1: 네.
0: 굉장한 음악 DNA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1: 맞아요.
0: I've heard that she has an amazing music DNA. 자, 몇 가지 지금 팩트 체크를 또 해봐야 되는데
1: 네네.
0: We're gonna do some fact checking. Your great grand aunt is 심수봉 선배님.
1: Yes.
0: This is true.
1: True.
0: Oh my goodness. Okay. 심수봉 선생님이 증조 고모 할머니이시고
1: 맞아요.
0: 유명 베이스 바리톤 성악가이자 가수로 활동 중인 손태진 씨가 외이종 내제 당숙이시며
1: 맞아요.
0: 그룹 리베란타의 진호 씨가 삼촌이시라고.
1: 맞습니다.
0: This is like a royal family.
1: 맞아요.
0: 또, wow.
1: 네.
0: Oh my goodness. So her, again, just to tell you everyone, legendary singer-songwriter 심수봉 is her great-grand-aunt. And her mother's second cousin is 손태진, the well-known bass baritone vocalist. And her uncle is 진원 of Liberante.
1: 네.
0: 어릴 때부터 그냥 기본적으로 음악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네요.
1: 맞아요.
0: 생각해 보면.
1: 그리고 뭔가 가족들이 모여 있는 정말 저렇게 잔치가 아니더라도
0: 네.
1: 진짜 그냥 집에서 모여도 항상 춤추고 노래 부르고 한 게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 와, 이게 뭔가 가족들의 영향이 있구나를 느끼고 있었는데 네. 또 이렇게 많은 선배님들이 저희 가족이어서
0: 이거는 뭐 좋든 싫든 그냥 가수가 될 운명이셨어요.
1: 그런가 봐요.
0: 그러니까 너는 가수가 되어라 하고 이게 떨어진 거죠 지금.
1: 네.
0: Royal family of K-pop history, I would even say. She says, not even for big events, but for small family gatherings too, there was always music around. And she was obviously influenced by music and all the musicians in the family. 리준님께서 뮤지션 가족 점점점 하트라고 보내주시네요.
1: 맞아요.
0: 진짜로 그러네요.
1: 네.
0: 그 어릴 때부터 키가 남달랐던 것 같은 게 찾아보니까 그 애기 때 다른 그 예능 프로그램에
1: 네.
0: 베이비 원더걸스의 1원으로 출연을 오, 하셨다고.
1: 맞습니다.
0: 네, 무려 4살 때입니다.
1: 맞아요.
0: She was on a super popular reality show a long time ago as Baby Wonder Girls. 기억나세요?
1: 정확히 막 디테일한 기억들은 안 나지만
0: 네.
1: 제가 딱 기억나는 순간이 그 무대를 올라가기 직전이 엄청 생각이 나요.
0: 오.
1: 그래서 뭔가 뒤에서부터 딱 나와서 엄마를 무대 앞에 있는 엄마를 봤던 그 기억 하나 있고
0: 네.
1: 아무 기억이 없어요.
0: 그 떨렸던 기억만.
1: 맞아요. 그 떨렸던 기억만 있고
0: 제 생각엔 올라가서 너무 그 행복했던 게 아닌가.
1: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0: She remembers being backstage looking at her mother that was sitting front row during the live reality show. That's all she remembers. Obviously she was only 4 years old at the time. So all the memories are kind of blurry, but she still says it was a happy memory. 자, 그렇게 어릴 때부터 무대에서 다양한 경험을 또 쌓고
1: 네.
0: 또 가족 행사에서 노래도 많이 하고
1: 네.
0: 물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제 본인의 의지로 나는 가수를 좀 해야겠다 또는 나는 진짜 이 길을 좀 제대로 걸어보고 싶다라는 결정을 꽤나 어린 나이에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맞아요. 뭔가 네.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딱 꿈은 가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컸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냥 이게 뭐 꿈이라는 거의 존재를 확실히 알지도 못하는 나이긴 했지만
0: 네.
1: 그래도 나는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게 좋다. 근데 이거를 계속 하려면 이제 가수가 꿈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이어나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0: 그러면 그냥 기억하는 한 나는 내 꿈은 가수였다.
1: 네.
0: Wow, that is unbelievable. She says, ever since childhood, her dream was to just do music, sing and dance in front of people. So automatically, the first thing she remembers is her dreaming of becoming a musician. And 그래서인지 중학교 2학년이라는
1: 네.
0: 매우 어린 나이에 오디션에 합격을 하셨어요.
1: 아, 맞아요.
0: She passed an audition when she was in grade 8. 너무 어린 나이잖아요.
1: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더 어린 나이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0: 네.
1: 사실 그때도 저는 뭔가 조급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나이를 지금 봤을 때는 너무 어린
0: 너무 나이인데
1: 그때는 이제 더 빠르게 연습도 더 많이 하고 싶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히 중학교를 가가지고 연습생을 네.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0: She says, looking back right now, grade 8 is such a young age. But at the time, she thought it was already late. So she wanted to practice more, pour in her heart and passion and gain more experience because she was young, very young at the time. 자, 저도 사실 8학년 때는 뭐 가수고 뭐 방송인이고 뮤지션을 꿈꾸기보다는 그냥 축구하는 게 좋았고 그냥 친구들하고 막 노는 게 너무 좋았던 나이인데
1: 그쵸.
0: 그때부터 굉장히 열정이 넘치셨던 거네요.
1: 맞아요. 그랬었던 것 같아요. 뭔가 친구들이랑 노는 것처럼 그렇게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 게 너무 좋아서 계속 이 꿈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0: She says her dream was just so big to become an artist. And of course, she wanted to spend time with friends and like families and just go to school and all that. But still, she says she's very thankful that she was able to pursue her dream as a musician. 자, 리준님께서 너무 기특해. The fans are so proud of her. 저요도 너무 기특할 것 같아요. 팬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That is amazing indeed. 그런 의미에서 저희를 위해서 오늘 곡을 하나 골라주셨습니다.
1: 맞아요.
0: 이 곡이 어떤 곡이죠?
1: 로시 선배님의 스타일스라는 곡인데요.
0: 네.
1: 제가 딱 이 시기 중학교 때 집에서 뭔가 연습을 해도 해도 뭔가 안 되는 저한테 너무 계속 실망하고 속상해하던 시기에 저한테 엄청 위로가 되어줬던 곡이었어가지고 이 곡을 네, 가지고 왔습니다.
0: Okay, the first track that she chose out for us today is called Stars by Loshi, everybody. And she says this song reminded her of the days back in middle school when she was, you know, practicing as a trainee. And she had such a difficult time with just, you know, vocal training and all that. And she was constantly being disappointed by her performance and all that. But this song came to her as a comfort. 이 곡 바로 들어보면서 파트 2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We're going to take a listen to this amazing track coming from Loshi, everybody. This is Stars.

0: And the song we just listened to was Stars by Lo Shi. Again, a song of consolation for Siyun when she was only a middle school student. 그 중학생 시윤의 그 고민과 이게 느껴져가지고 굉장히
1: 맞아요,
0: 좀 센치해지는 느낌의 네. 곡이 아니었나 방금. We were able to really relate to the middle school days, Siyun. 혹시 댓글 좀 몇 개 보이시면 부탁드릴
1: 네.
0: 수 있을까요?
1: 오, 노래 좋다.
0: 아, good song.
1: 맞아요. Good song. 귀여워. 감사합니다.
0: Very cute.
1: 아, 중학생인 시윤이가 이 노래를 들었다 생각하니까 뭉클해졌어. 시윤아, 진심으로 빌리가 되어줘서 고마워.
0: 어.

0: Also, I felt so emotional, overwhelmed thinking of that middle school. Shin, thank you for debuting with Billy.
1: Thank you.
0: 댓글들이 너무너무 스윗합니다, 지금.
1: 감사합니다.
0: Awesome, awesome. 혹시라도 시윤님에게 하시고 싶은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저희 지금 라이브 통해서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y questions you have for Shin, please freely leave it on the live chat. Now, quickly jumping into part 2. 이제 파트 2로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이 사진도 상당히 귀염뽀짝하더라고요. It's a very, very cute photo that we're going to show you right now in 3, 2, and 1. 빠라롱! 학생 티가
1: 맞습니다.
0: 풀풀납니다.
1: 네.
0: Looks very much like her school days. 어떤 사진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1: 딱 이때가 제가 연습생 딱 시작했을 때의 아. 사진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0: This is exactly when she started her trainee days.
1: 맞아요.
0: Grade 8, everybody. 중학교 2학년. 와, 그 오디션장 기억나세요? 분위기가?
1: 제가 안 그래도 네. 얼마 전에 딱 생각을 해봤는데 오디션 전, 네. 오디션 후만 기억이 나고 오디션 때가 기억이 안 나요.
0: 아, 늘상 그 무대는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1: 이게 너무 떨렸나 봐요. 근데 확실히 기억이 나는 거는 그 끝나고 와 약간 역대급으로 망했다 싶었던 오디션이었어요.
0: 진짜요?
1: 처음으로. 네. 그랬어요.
0: 뭐지? 그 노래가 마음대로 안 됐어요, 그때?
1: 네, 뭔가 제가 준비한 만큼 못 보여드려서 아~ 그 아쉬움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0: 그랬구나. she's saying she only remembers prior and post the audition. She, that's all she remembers. Before the audition, after the audition, she totally forgot about the actual audition itself. But one thing she remembers is having so much regret and not being able to show all that she has prepared during the audition. 그게 진짜 너무 무섭잖아요, 오디션.
1: 맞아요.
0: 그 분위기, 그 공기가 저는 아직 저도 오디션 봐봐서 알지만 네. 그 공기가 잊혀지질 않아요.
1: 맞아요.
0: It's such a stressful situation.
1: 정말 그렇게 차가운 공기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0: 정말 그렇죠.
1: 좀 뭔가 회색빛
0: 냉골이죠, 냉골 거의.
1: 너무 춥고
0: The audition hall, they're usually very cold and very 네. gray and very, very serious. It's just cold and overall. 그때 불렀던 곡 기억나세요, 혹시?
1: 그것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약간 뭔가 인터뷰 네. 같은데 할 때 이제 어떤 곡을 오디션 때 불렀는지 많이 여쭤봐 주시는데 항상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봐야겠어요.
0: Okay.
1: 집 가서.
0: She does not remember what song she sang during the audition. She got this question several times, but she still cannot recall. But she's like, I'm gonna go back and probably look back to the songs that I sang for the auditions. 자, 유저님께서 헐 근데 합격이라니 역시 김시윤이라고 하십니다. But you passed the audition. 그렇게 하고 나서 보통 한 2, 3주 있다 연락 오잖아요.
1: 맞아요.
0: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진짜?
1: 네, 그래서 진짜 근데 약간 이렇게 아 이건 무조건 탈락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마음 편하게 있었는데 네. 또 이렇게 얘기를 주셔가지고 너무 기뻐서 또 비빔면을 먹고 있었거든요.
0: 그건 기억하시네요.
1: 네. 엄마랑 비빔면을 네. 이렇게 끓여 먹고 있었는데 또 그 얘기를 듣고 아 이렇게 맛있는 비빔면이 있을 수가 없다 하면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0: So she thought she failed the audition, so she didn't really have much on her mind, but she received a call from the company saying, you passed the audition. But at the time, she was eating 비빔면, spicy cold noodle, and she was like, it was so good, 네. especially with the amazing phone call. 아,
1: 지금 다시 본다면 부르고 싶은 곡이 있냐고
0: 유저님께서 여쭤보고 계십니다.
1: 오.
0: If you were to take an audition right now, what song would you sing?
1: 사실 그때까지는 제가 지금은 메인 래퍼인데 네. 그때까지는 랩을 아예 할 생각을 못하고 있었었거든요.
0: 네.
1: 이번 저희 지금 회사에서 찾아준 저의 특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간다면 뭔가 랩이 조금 사는 곡을 오디션으로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0: Interesting, interesting. So at the time of audition, she was a singer. She didn't rap, but the rap, she's currently the main rapper of the team. And this is a skill that was developed by the company. So if she was to go back and choose a different song, she would definitely rap for the audition. 그렇게 하더라도
1: 네.
0: 아니 사실 노래를 안 부르셨어도 인연이었다면 분명히 붙었을 겁니다. 분명히. I'm assuming it was destiny, right? Very cool. 지금 팀에서 제가 보니까
1: 네.
0: 두 번째로 어린 막내 라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 맞아요.
0: You 맞습니다. are the second youngest in the team.

0: Fine. And apparently all the members are MBTIP.
1: 아, 맞아요. 근데 네. 한 명 멤버만 J이고 다른 멤버들이 다 P인데 그래서 네. 그 수연 언니가 J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 힘들어할 때가 있었습니다.
0: 있었다.
1: 네.
0: 이제는 해결책을 찾았다.
1: 아, 뭔가 서로 많이 맞춰주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또 너무 P가 많으니까 네. 어, J가 너무 필요하더라고요.
0: 아, 그래가지고 이제
1: 그래서 이제 저희가 너무 막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일 때 어, 이렇게 해보는 거 어떨까 하면은 또 다들 어, 좋아 좋아 해서 언니의 말을 따라가고
0: 이러면서. Awesome, awesome. 네. So all the members in the team five, except for one, they're all spontaneous. They're P's. Suyeon, the member, is J.
1: Yes.
0: And that's why they struggled a little bit in the beginning. But right now, they're all, you know, just looking after each other, trying to build teamwork together, and they found peace and harmony. So that's not really a big deal anymore. 자, 말 나온 김에 저 이제 빌리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1: 좋아요.
0: 빌리 요즘에 너무 바쁜 팀이고
1: 어,
0: 데뷔 때부터 각광을 정말 많이 받은 팀이라 저희도
1: 네.
0: 눈여겨보고 많이 틀고 있었는데
1: 감사합니다.
0: 빌리한테는 네. 11이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1: 맞아요. 저희가 데뷔 때부터 있었던 세계관이 11이라는 숫자랑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0: 네.
1: 사실 저희가 여러 앨범에서 정말 다양하게 쓰고 있는 숫자여서 뭔가 하나로 확정지어서 말씀을 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0: 네.
1: 근데 항상 저희한테 중요한 키워드였어요. 11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저희 D11's Day라는 곡도 있고
0: 네.
1: 그리고 컨텐츠도 있고 항상 중요한 일정들이 올라가거나 저희의 컨텐츠가 올라갈 때 11시 11분에 올라가는 그런 저희만의 색깔을 가질 수 있는 11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0: Awesome. So for the team Billy, everyone, number 11 holds a very significant meaning. It's like a keyword that kind of connects all of their universe, all of their albums. They even have songs called The 11th Day. Many of the important concerts and song release, they take place on like at 11-11, November 11th of a month, all those kind of stuff. So make sure to kind of hint, find the hint of 11 in their upcoming promotion.
1: 저희도
0: 그럼 11일만을 기다리면 되겠네요. 언제나 11일 날이면 뭔가가 나올 법한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1: 맞습니다.
0: Okay. It's a great, great hint. Number 11 it is. 자, 멤버를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세요?
1: 네.
0: 어땠어요? 첫 인사 너무 궁금해요, 사실.
1: 사실 네. 제가 언니들이랑 나이 차이가 그래도 조금 있는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중학교 2학년 때 봤던 언니들은 다 무섭긴 했어요.
0: 오.
1: 무서웠지만 알고 보면 정말 이렇게 착한 언니들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착하고 여전히 저를 뭔가 중학교 2학년 때 저처럼 대해주시는 유일한 분들인 것 같아요.
0: 그러겠다. 그러고 보니까
1: 네.
0: 그 어릴 때의 또 시윤님의 모습을 기억할 테니까
1: 맞아요,
0: 분명히.
1: 맞아요.
0: Forever 막내네요.
1: So
0: I'm asking, what was the first impression like with the members? She was saying at the time, you know, there was quite an age gap. So at first she was a little bit scared of the 언니 members, the older members. But later on, she found that they're like the sweetest, kindest people who really look after her, even treating her as that great eight Siyun until today. And she's like, that was so, so, so sweet. And she's very happy with the team right now.
1: Yes.
0: 자, 보니까 시윤님은
1: 네.
0: 장기라고 할 수도 있고 뭔가 그런 능력이 좀 다양한 것 같아요.
1: 오.
0: 그 중에 하나가
1: 네.
0: 작사가로서의 역량을 또 보여주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1: 네. 뭔가 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저희 곡들에 작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0: 네.
1: 원래도 혼자서 일기 쓰고 뭔가 막 메모에다가 막 쓰는 거를 좋아하는 성격이었어서
0: 네.
1: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작사 기회를 주셨을 때 아,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다 했는데 또 잘 들어가가지고 작사도 하고 있습니다.
0: So one of her biggest strength nowadays, everyone, is lyric writing. So she's been busy as a lyricist writing for a few of her own songs too for Billy. And she says ever since childhood, she really enjoyed writing things down, taking down the memos, writing diaries, archiving and doing all those kind of stuff. And she says she's very thankful that she was able to take part in many of these songs. 앞으로 그 작사가로서의 행보도 너무 기대됩니다. 진짜로.
1: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요. 아무래도 저희 곡이다 보니까 뭔가 저희가 진짜 대중분들의

0: 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저희 언어로 또 담는 건더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1: She says it's definitely important for the members to write their own lyrics when promoting. So she's gonna pour her hearts and efforts into writing many more amazing lyrics for the team Billy. 저희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0: 네,
1: Awesome,
0: 감사합니다.
1: awesome. 자,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르고 있어서 바로
0: 네,
1: 파트 3로 가야 될것 같아요.
0: 좋아요.
1: So we're gonna jump straight to part 3 now.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0: 네.
1: 3, 2, and 1.
0: 네.
1: 오, 이게 어디죠?
0: 이게 아마
1: Whoa.
0: 두바이였던 것 같아요.
1: 월드 투어 할 땐가요?
0: 이거는 아마 행사 초청 받았어가지고
1: 오.
0: 갔었는데, 네, 저희 멤버들이고요. 이날따라 뭔가 너무 이렇게 사진을 찍고 싶었어요. 저희가 단체 사진 찍는 거를 워낙 좋아하는 팀이어가지고
1: 네.
0: 찍어서 배경화면으로 한테 계속 하고 막 이랬는데, 네, 저희의 뭔가 애정이 가장 잘 보이는 사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1: Okay, so this is a lovely photo, a group photo of the team Billy, everyone. They were probably at a show. She's saying, if she's remembering correctly, that is Dubai. And they suddenly wanted to take this kind of group photo, and they used it as their main wallpaper for a little bit of a while. And really conveys that Billy energy, that Billy vibe very well in this photo. 뭔가 되게 행복해 보여요.
0: 네,
1: You guys
0: 맞아요.
1: look so happy in this photo. 다 같이 손 들고 여기서 지금 시인님이 어디 계신 거죠? Where are you?
0: 제가 제일 오른쪽에 있습니다.
1: So that is Shiyun right there.
0: 맞아요.
1: 되게 힙하게 포즈를 찍고
0: 네,
1: 계시네요. She has that
0: 띵.
1: very hip pose in the photo. 자, 이렇게 요즘에 바쁘시잖아요. 빌리
0: 네.
1: 너무 잘 되고 있고 저희도 응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외 공연 프로모션도 많이 하시고
0: 네.
1: 지금 저희 아까 댓글 보니까 포르투갈 또 언제 오세요?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0: 맞아요.
1: they've been very busy with foreign promotions abroad. 혹시 꼭 가보고 싶은 도시나 꼭 여기서 공연 꼭 해보고 싶다 이런 데 있어요? Is there any city or country that you would love to go and promote?
0: 저는 다 어떤 나라도 많이 가고 싶지만
1: 네.
0: 파리.
1: Paris.
0: 네, 가고 싶습니다.
1: Paris in the rain. 저비 오는 날 파리가 그렇게
0: 진짜,
1: 로맨틱하더라고
0: 네.
1: 들었습니다. She would love to go to Paris. 파리에 있는 패션쇼도 너무 좋을 것 같고.
0: 너무 좋죠.
1: 보니까 아까 키도 너무
0: 맞아요,
1: 크시고,
0: 키가
1: 핏도
0: 제일
1: 너무너무
0: 큽니다.
1: 예쁘시고. She's the tallest member in the team, so a Paris fashion runway would be a perfect stage for her.
0: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1: 기대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여기저기서 많이 질문했을 것 같지만, 저희도
0: 네.
1: 너무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뮤지션으로서 롤모델로 삼고 계시는 선배님이 혹시 있을까요? Are there any role models in life as a musician?
0: 저는 아이유 선배님,
1: 아이유
0: 네, 그리고
1: 선배님이요.
0: 이영지 선배님도 너무
1: 이영지
0: 좋아합니다.
1: 선배님.
0: 네.
1: 어떠한 면이 되게 마음에 와닿으셨어요? What are some of the qualities that you look up to?
0: 사실 뭔가 모든 뮤지션 선배님들이 다 너무너무 좋지만 약간 저의 마음의 깊이가 가장 잘 맞았다고 생각을 항상 했어요. 그 아이유 선배님의 노래를 들으면서.
1: 네.
0: 그래서 여전히 위로도 많이 받고 있고, 그런 노래를 이렇게 많이 들으면서 저도 가수의 꿈을 키웠던 거기 때문에, 네, 뭔가 뮤지션으로서의 너무 롤모델이신 것 같습니다.
1: Okay, she says she pointed out on IU and Lee Young-ji, but especially for IU, when listening to her songs growing up, she kind of felt like that depth of emotion was par and par with IU, and she was very much influenced by the artist herself, and that's why she looks up to her the most. 나중에 작곡도 하시면
0: 네.
1: 너무 좋을 것 같고,
0: 제가 꼭.
1: I really look forward to her composing music. That'd be so nice. 반편지 같은 거 예쁘게 쓰셔가지고 또 어쿠스틱 무대도 하시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0: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1: 혹시 연기 쪽도
0: 연기도, 네, 정말 하고 싶기도 했고,
1: 네.
0: 그리고 또, 네, 찍었어요.
1: 지금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0: 진짜요?
1: We had a question coming in. QWAESZR is that 영화 퍼펙트 걸은 언제 볼수 있나요? 라고 하십니다.
0: 맞아요. 퍼펙트 걸이라는 영화를 찍어서 아직, 네, 안 나왔지만 네,
1: 언제 볼 수 있어요?
0: 아직 저도 정확히 몰라서 이따 조금 연락 한번 드려볼까 봐요.
1: Okay, okay. So everybody, she's not only interested in acting, but she also filmed a movie. She starred on a movie. It's called Perfect Girl, and the date of release or premiere is not yet set. So maybe after the show, she's gonna call them asking when it's gonna be up.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그 어느 정도의 스포가 좀 됐나요?
0: 일단
1: 어때요?
0: 같이 출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스포가 된 것 같고 네. 여름에 좀 잘 어울릴 것 같은
1: 영화입니다. Can't spoil too much, but she said it's a very summery film, everyone. 기대하겠습니다, 진짜. 네. Looking forward to it, indeed. 자, 저희 지금 더 확인해 보고 싶은 게 하나 정도 더 들어왔는데 네. Some more questions coming in from our listeners. 무대하면서 특히 신경 쓰는 디테일 뭐가 있는지 궁금해요. 각도, 음정, 표정, 손끝. What are the details that you really pay attention to on stage?
0: 뭔가 무대 하기 전에 약간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처럼 각도나 음정, 표정, 뭐 손끝 정말 디테일한 것들을 다 연습을 해가고 네. 무대에서는 즐기는 편인 것 같아요. 약간 무대에서 그렇게 생각이 많아지면은 항상 제가 연습했던 것들이 다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게 좀 많이 아쉬웠어서 항상 그 무대 전에 연습을 많이 해서 조금 뭔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해놓고 무대에 올라가야지 조금 마음 편하게 더 여유 있는 모습과 함께 더 좀 좋은 무대를 많이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 진짜 프로네요.
0: 오!
1: That is amazing. She said on stage, she only tries to really live the moment and enjoy the stage. And what she does is to pour extra energy, go the extra mile during the practice phase, the rehearsals and everything, so that she can really intake all the energy on live stage. 되게 멋있다. 프로 아이돌이다 라고 하십니다.
0: 감사합니다.
1: Pro idol indeed. 자, 좋습니다. 저희 쉬는 시간이 다 지나갔어요.
0: 오!
1: Time flew.
0: 와우.
1: 진짜 다 됐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죠.
0: 그러게요.
1: Time is up already, but 가시기 전에 저희가 부탁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0: 네.
1: 자, 요즘에 유행하는 그 4분할 컷 사진 있잖아요.
0: 네.
1: 저희 스튜디오에도 굉장한 카메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We have an amazing 4-cut photo booth session ready for her. And 이거 완전 생방송 중에 이루어지는 네. 국내 유일한 방송입니다. 저희.
0: 좋아요.
1: It's a live on-air photo booth session. 저희 20초 동안 네 장을 찍을 건데
0: 네.
1: 찰칵찰칵 소리가 날 겁니다.
0: 오,
1: 네 가지의 네. 포즈를 예쁘게 취해주시면 저희가 이걸 나중에 취합해서 또 재밌는, 귀여운, 예쁜 릴즈로 만들어냅니다.
0: 아, 좋습니다.
1: 그럼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0: 네.
1: 와, 프로처럼 마이크도 딱 치우시고. This is amazing. 자, 바로 가볼까요?
0: 네.
1: Here it goes. 20 seconds on. 자, 3, 2, and 1. 갑니다. 3, 2, and 1. 자, 세 번째 가볼게요. 3, 2, and 1. 마지막 하나 갑니다. 3, 2, and 1. 자, 나왔습니다. Professional. That was lovely. Oh my goodness. 아니, 너무 잘하시잖아요.
0: 감사합니다.
1: 와, 진짜 프로. 이것도 연습하신 거 아니죠?
0: 이거는 아닙니다.
1: So she did not practice. This was an easy peasy kind of photo. 아니, 너무 타고나셨습니다.
0: 오, 감사합니다.
1: 카메라에 약간 그 눈빛에 빨려 들어간 느낌이 있었어요, 잠깐. It's like we're all being soaked into her eyes, right? Was truly, truly beautiful. 스테파니님께서 홀린다, 홀려.
0: 오.
1: 라고 해주네요.
0: 감사합니다.
1: Our listeners are falling in love, getting enchanted by her charms. 자, 단발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
0: 진짜요?
1: You
0: 감사합니다.
1: look so great and short hair right now. 오늘 아마 방송 보신 많은 분들께서 그 흔히 말하는 단발병이 왔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Many
0: 좋습니다.
1: people will have that little dilemma of whether they should cut her hair short just like her. 자, 시간이 진짜 1분밖에 안 남아서
0: 네.
1: 이제 가시기 전에
0: 네.
1: 앞으로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오늘 마지막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0: 네, 일단 제가 빌리 대표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빌리 저희 정말 열심히 하는 그룹이니까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 중이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최고.
1: All right. That is Shiyun of Billy saying she is only here to represent the team. The team Billy's been pouring in their hearts and efforts for their promotions and upcoming albums and everything, and they're really giving their best. So she said, please send your love and support to the team.

0: in which she even listened to On the Way to Ireland Radio today. 자, 이 곡 마지막으로 지금 틀어드리면서 마무리 지으면 네. 될 것 같아요. 오늘 다시 한번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1: 감사합니다. 자주 불러주세요.
0: 앞으로의 활동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We'll be definitely rooting for her upcoming promotions and also we said thank you for paying a lovely visit to the archive today. The archive of the show made by producer Kang Min-Ung, writer A-John and your DJ Johan Lee, and today we were blessed by the appearance of the amazing member of the girl group Billy Shiyun. Shiyun, 저희 하나 둘 셋 한 바이바이 같이 할까요?
1: 네.
0: We're gonna say goodbye together, everyone. Close-up으로 끝내는 게 낫겠죠?
1: 네.
0: Ending together, 3, 2, 1, bye bye.

0: when life gets too hard and you feel like no one understands you.
1: But you can keep those feelings inside. Dynamo Soup is here for you.
0: We listen.
1: We take your side.
0: 끄덕끄덕 100% understanding, Taehoon.
1: 토닥토닥 100% uplifting, Junhyuk.
0: Welcome to Dynamo Soup.
2: Yeah, it's another week with TNX's Taehoon and Junhyuk in the studio. 인사 주세요.
0: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3: 안녕하세요, TNX입니다.
0: 태훈입니다.
1: Hello, I'm Junhyuk.
2: Yeah. Welcome back to the studio.
1: Yep.
2: 사실 원래 우리가 이제 잘 지냈는지 뭐 이렇게 좀 안부 토크도 하고 하는데
0: 네.
2: 오늘 사연이요.
0: 네.
2: 이래저래 우리가 얘기가 좀 많아질 것 같고 말이 좀 많아질 것 같아서
0: 저는 심플해요.
2: 아, 심플해요?
1: 네. 마음의 준비가 됐어요.
2: 오케이. So, normally, I try to catch up with the members and, like, you know, how have you been? You know, all that stuff. We're not going to do that today because we have a lot to talk about. Taehoon says, nah, it's simple. And I'm just like, okay, we're going to find out what the story is for today. But we have our other things to go on. So, if you've never listened to Dynamo Soup before, Taehoon and Junhyuk are going to tell us what the segment is about. 자, 우리 코너 어떤 코너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0: 네, 파트 3개 있습니다. 파트 1, Balance Soup. 어디에 물어보기도 애매한 사연, 결정하기 힘드실 때 밸런스 숲에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신 정해드립니다. We answer your heart to ask and answer questions. Part 2, Anonymous Soup. 다소 진지한 고민, 위로와 공감이 필요한 사연 보내주시면 진심을 담아 소개, 공감, 위로, 노래로 처방까지 해드립니다. We read the anonymous listener's choice with our healing song choices. Part 3, Prescription Soup. 사연자에게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와 힘이 되는 맞춤 처방곡, Our song choices to help with the story of the day.
1: 네, 이 코너에서는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해요. 계속 사연 보내주세요. 그리고 파트 2에서 소개해드리는 익명 사연에 어울리는 맞춤 처방곡을 저희가 각각 준비해올 건데 여러분은 어떤 곡이 더 처방곡으로 어울리는지 투표해주시면 그 곡이 오늘의 엔딩곡이 됩니다. We need your participation. After hearing the story of the day, we will tell you what songs we chose for the story. You have to vote for whose song matches the story the best. That song gets played as the last song of the day.
2: Okay, and today is recorded, and so because of that, we have actually quite a big audience in the studio at the moment. 오늘은 녹음이기 때문에 우리 밖에 스태프분들이 이제 투표를 해줄 건데요. 오늘 스태프이 좀 많네요. Actually, we have a pretty big audience outside.
0: 시작부터 뜨거우셨는데.
2: 네, 뜨거웠어요. So we've had a pretty heated conversation already about today. But we have to get into balance first. So Taehoon's going to give us our first story.
0: Yeah.
2: 이거는 약간 지난주랑 느낌이 좀 비슷해요.
0: 네네네. 오래된 친구인데 점점 대화가 안 통하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싸운 건 아닌데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깊은 얘기가 안 돼요. 서로 변한 걸 느끼는데 그걸 인정하긴 좀 서운하고요. 추억을 공유하는 사이인 건 좋은데 각자 사는 모습이 너무 다른 지금의 우리 모습은 자꾸만 낯설게 느껴져요. An old friend of mine and I get along great. But there are times when I feel like we're becoming less and less compatible. It's not that we fought, but we can have deep conversation naturally like we used to. We both feel that we've changed, but admitting that feels a bit sad. I love that we share so many memories, but seeing how different our lives have become now constantly feels so unfamiliar.
1: I know this feeling, yeah.
2: 나이 들수록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는 해요.
0: 그죠, 왜냐면 환경이 바뀌니까.
2: Yeah,
0: 그러면서 점점 이제 친구들도 좀 정리가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1: 근데 저는 물론 저도 아직 더 이제 겪어봐야 되긴 하는데 저도 이거를 이제 요즘 많이 느끼는 게 저는 고향 친구들 이제 제가 원래 본가가 이제 따로 있으니까 지금은 서울에서 이제 살지만 근데 본가에 가끔 가면 친구들을 만나면 막 답답할 때가 있어요. 막 내가 생각했을 때 진짜 별거 아닌 막 그런
2: 대화 안 통하니까.
1: 예. 네, 근데 얘네는 이게 너무 큰 일이에요. 저는 이미 이걸 한참 전에 겪고 지금 이게 아무렇지 않은 일인데 얘는 이제 이걸 막 이제야 겪고 있고 막 그거에 대해서 막 하고 있고 막 가끔 막 한심할 때도 있고 막 그런 솔직히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고향 애들이니까. 근데 막 그럴 때는 진짜 별 안 통한다 할 때도 있는데 예. 네, 그래서 좀 이게 뭔지 알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보통 그냥 그래서 좀 나눠놔요. 그러니까 고향 친구들이나 좀 이렇게 오래된 친구들은 그냥 진짜 좀 편하게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솔직히 그냥 뻘소리여도 되니까 그냥 진짜 좀 뇌를 빼고 만난다 생각하고 만나는 친구들.
2: Okay, so Junhyuk was saying, Taehyun and Junhyuk kind of agree with this, that as you get older, it's kind of inevitable. It's just a process of growing up because, you know, the way that you are living is changing. Your current situation is changing. And so because of that, your priorities change. And when it comes to Junhyuk, he says that whenever he meets up with his friends from home, there will be like certain situations, like let's say he went through this like years ago, but like his friends from home are just going through these situations. And for him, he's already experienced this. And so it's not that big of a deal. He knows that there's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but like some of his friends are just like freaking out about it. And he's just like, why are we doing this? And so he's noticed that he kind of has to just completely let go with his school friends and like, you know, friends that he knows from his from like back home.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약간 남자랑 여자들의 차이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제 주변 남자분들도 제가 느껴보니까 나이 들수록 철없는 친구들을 그리워하시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2: 그러니까 제 주변에 이제 저보다도 이제 오빠들도 있고 제가 원래도 좀 나이 차이가 좀 많은 뭐 작곡가 분들이랑 이렇게 좀 뭐 댄서 하시는 분들이랑 좀 친하게 지냈었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이제 오랜만에 술을 한 잔을 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대화를 하다 보면 철없이 있고 싶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2: 근데 그 철없이 있고 싶다는 거는 좀 나 다시 한 10대로 좀 한 몇 시간만이라도 진짜 10대이고 싶은 그런 자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2: 좀 그거를 진짜 좀 내려놓고 비워놓는 그런 그래서 나이 들수록 만약에 그런 친구들이 없다, 그러니까 뭐 고향 친구들이랑 아직 연락을 안 한다든지 뭐 동창회 안 나간다든지 그러면 사회에서 그런 모임을 찾거나 그런 지인들을 찾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기는 해요. 여자들은 잘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확실히 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뭐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스포츠를 한다든지 술을 먹는다든지 그러니까 그 몇 시간만이라도 좀 10대 때의 나로 돌아가고 싶은 시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맞아요. 드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스물 몇 살, 막 서른 몇 살 때.
2: 그러니까 아니 그냥 정말 나이 상관없이 50대, 40대, 20대, 30대도 그냥 딱 10대 때 아니면 20대 초반으로 돌아가는 약간 그 철없는 시기를 딱 뭔가를 할 때 좀 찾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2: 그러니까 그게 술자리가 될 수도 있고
0: 신기하다.
2: 게임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온라인 게임일 수도 있고
1: 딱 그런 느낌이
2: 약간 그렇게 좀 약간 뇌를 비우고 나랑 또 다른 나를 약간 좀 찾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기는 한 것 같아요. So I've noticed because kind of going back at what Junhyuk was saying about his friends, a lot of my guy friends, and I actually have guy friends who I've known for like years now that are pretty older than I am, so now they're like pushing 50. But I've noticed that, this might be a Korean thing, but I noticed that like the guys around me, no matter how old they are, like they tend to find or search out for like a few hours to hang out with a group of guys and kind of just be a teenager version of themselves to where they're like completely like they might cuss a little bit. They might, you know, like talk trash. It doesn't mean anything. It's just like for a couple of hours, they just want to be not responsible about things. And I think that's kind of like how they do this. But I feel that, unfortunately, there are times you have to break up with your friends, too. 근데 진짜 이거는 우리 청취자분의 사연처럼
0: 네.
2: 거의 평생 그럴 것 같아요. 평생 친구분들이랑도 헤어지는 시기가 와요. 이별을 해야 할 때가 옵니다.
0: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느꼈을 때 좀 내추럴한 것 같아요. 네, 자연스러운 맞아요. 거고.
2: 과학적으로도 막 그런 설문조사랑 그런 연구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친구들을 좀 얼마나 만날 수 있고 그러는지에 대해서
0: 그렇다고 해서 막 정을 안 줄 필요는 없지만
2: 맞아요 맞아요
0: 알고 있는 거랑 모르는 거랑 다르니까요
2: 이 친구랑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 자체도
0: 뭐
2: 아, 괜찮아요 왜냐면 맞아요 왜냐면 지금쯤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0: 그쵸,
2: 나중에
0: 그럴 수도 있고
2: 그거 진짜 모르는 거예요 So yeah, Taehyun feels that this is completely natural in any type of relationship, especially with friends. And I said that, yeah, you guys might end up like falling out of your friendship right now, but you never know. Like later down the line, you actually might have more in common. Later down the line, you guys might be able to rekindle your friendship. This next story is a similar one, but I think we're going to have to talk a little bit more about this. 이 다음 사연은 우리가 얘기가 좀 더 많을 것 같기는 해서요. 준혁 씨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네.
3: 부모님은 저를 걱정해서 하시는 말인데 들을수록 숨이 막혀요. 저도 이미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 더 예민하게 꽂히거든요. 감사한 마음이랑 부담스러운 마음이 동시에 들어서 더 복잡해요. 두 분은 부모님의 기대가 너무 커서 힘들었다거나 아니면 수시로 하시는 잔소리 때문에 힘든 적 없으셨나요? 그때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요.
1: 아, 근데 이것도 너무 아, 이거 영어로
3: I know my parents say these things because they worry about me, but the more I listen, the more suffocating it feels. Since it's something I'm already struggling with, their words hit even harder. I feel grateful and pressured at the same time, which makes my feelings even more complicated. Did you two ever find it hard because your parents' expectations were too high or because of their constant nagging? I'm curious how you handled it back then.
2: 근데 이거를 걱정을 하고 인지를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성숙한 거예요. 우리 청취자분.
0: 감사합니다.
2: So for our listener,
1: 형이에요?
2: you are already very mature to know this. And also, as soon as I said that, she just, all right, Taeyeon's like, thank you.
0: 아, 왜냐면,
2: like he said this.
0: 아, 저희 부모님도 이제 이 라디오를 다 들으시긴 하지만.
2: 어, 네네네.
0: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안 할 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몰랐는데 최근에 몇 번 있었어요.
2: 아,
0: 네, 최근에 몇 번 있었어요.
2: 비슷한 경험이?
0: 네네네, 몇 번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돌이켜서 왜냐면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물론 아직 어리지만 뭐 많은 걸 겪었고 어쨌든 저 나름대로의 성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2: 그렇죠.
0: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부모님한테는 아기는 맞아요.
2: 아, 그러면 네. 평생 아기예요.
0: 평생 아기예요. 아. 그렇지만 어쨌든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제 나름대로의 어떤 뭐 계획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뭐 그런 거를 뭐 입 밖으로 꺼내질 않으니까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 알 길이 없죠. 하지만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부모님께 이제 좀 뭐 걱정을 하시거나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계속되는 코멘트가 반복이 되다 보니까 오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숙소에 돌아와서 그 부분을 복기하면서 저 스스로 이제 마음 먹고자 했던 건 어쨌든 부모님께서 저를 걱정해서 해주시는 말들이고 걱정해서 하시는 행동이고 또 저를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굳이 스트레스로 받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판단했어요. 네, 그래서 그것마저도 내가 어쨌든 그 상황에서 더 어른스럽게 받아들이고자 했던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지금은 또 그냥 괜찮아요.
2: 오케이. So Teo says that he's actually had a similar situation to this a lot of times recently. He would go meet up with his parents and then, I mean, obviously he's not going to tell his parents like a map of what he's thinking right this moment. And so obviously his parents don't know. And a lot of the things that they are worried about are kind of repetitive. And so it would kind of overlap with the things that he's already have on his plate. And so, you know, it would kind of double up, and then when he would come back to the dorm it would also kind of be there, but he realized that it's not something to necessarily stress out about. 네. 네. 네. 어, 이거는 꼭 한국 사회뿐만은 아니라
0: 네.
2: 해외에서도 비슷하기는 그렇죠. 한데
0: 그렇죠.
2: 물론 미국은 조금 다른 부분이 이제 성인 되자마자 네가 알아서 해 약간 이런 문화가 좀 많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렇게 하다고 해도 아시아권의 집이거나 아니면 좀 다른 민족의 이제 경우에는 네. 거의 비슷하게 이제 부모님이라면 거의 결혼하기 전까지 계속 같이 살거나 뭐 이러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 이런 얘기들이 그러면 조금 더 많이 반복되고 조금 더 많이 다가오긴 하거든요.
0: 아, 네, 그건 것 같아요.

0: 뭐 너가 알아서 해라는 그거보다 저도 이제 부모님께서는 나의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 해라는 식으로 커왔거든요. 그거랑 별개로 제가 겪었던 건그 자식을 싫어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1: 아니, 그럼요.
0: 거기서 비롯된 거예요. 예, 뭐못 믿고 뭐 약간 이런 것보다 어쨌든 조금이라도 더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1: 그쵸.
0: 그리고 어쨌든 저보다 많은 걸 겪으셨고, 사실 세상에 정답은 없지만 부모님께서 그 걸어오셨던 길을
1: 길
0: 저는
1: 있으니까.
0: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존중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우선 부모님을 당연스럽게 존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답은 없지만 뭐
2: Respect.
1: 리스펙트가
0: 다른
1: 있어야죠.
0: 길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더라고요.
1: So, I feel that babying kids is a very big part of Asian culture, but I think, honestly, in my personal opinion, other than Caucasian culture, I feel that all other countries baby their kids, especially in other families where, you know, a lot of families, you know, living with your parents until you get married is also a very big part of the culture, or living very close with your families is a very big part of the culture as well. And Taeyeon was saying that he's found that his parents are saying things out of love, and he knows this, and he needs to respect that they are coming from a place of love, and he knows that they're coming from a place of love. And so for him, thankfully, his parents have always said that you have to take responsibility for all of your choices in life, but they've also, you know, they're just parents are worried out of love. And so that's one thing that's kind of come for them. 준혁 씨는
2: 근데 저는 이게 제가 조금 일찍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저희는 숙소 생활하고 집에서 안 사니까, 이제 부모님을 그렇게 자주 뵙는 게 아니니까, 저는 오히려 이렇게 되니까, 옛날엔 저도 진짜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잔소리하면 싫고, 막 귀찮고, 막, 아, 왜 이렇게 막 잔소리 너무 많이 해? 막 이랬는데, 오히려 지금은 그 잔소리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오히려. 그냥 괜히 막 엄마랑 오랜만에 보거나 통화하는데, 막, 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 괜히 막, 아, 알았어, 해도 막, 계속 내심 좋고, 약간, 아, 잔소리 오랜만에 됐네, 이러면서 약간, 좀 뭔가 그런 느낌이라, 저는 이 잔소리가, 물론 이제 이거를 같이 살고 매일 들으면 귀찮죠,
1: 그렇죠.
2: 싫고, 근데 이게 분명 그리워질 때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오케이.
2: 만약에 좀 진짜 과한 그런 게 아니라면, 네,
1: 오케이.
2: 가끔씩, 네.
1: So yeah, he lives in a dorm and he doesn't get a chance to see his parents a lot, and so he actually kind of misses the nagging. And so like sometimes when he talks on the phone with his mom and his mom starts nagging at him to do something, he kind of misses it. He also kind of likes it as well. So he feels that for our listener, it is definitely there's going to be a day where you're gonna miss all of the nagging and stuff like that too. For me, I do feel that, especially in Asian households, the expectations can be really high, from the parents' perspective, depending on the kind of household that you're brought up into. And so, I feel that one of the most American things that I can give our listener is if you can get to be on yourself independently on your own as soon as possible, that could kind of help too. 이게 좀 되게 미국적인 마인드긴 한데,
0: 네.
1: 미국은 대부분 대학생 때부터는 이제 거의 독립을 한단 말이에요.
0: 그렇죠. 네.
1: 학교도 물론 이제 안 그러는 집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학자금 대출을 받고 이제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조금만 지원을 받고 본인이 알바를 하던 뭘 하던 이렇게 해서 학교를 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같이 이제 홈스테이를 하거나 아니면 뭐 룸메를 구해서 이렇게 살거나 아니면 학교 기숙사를 들어가거나 할 텐데,
0: 네.
1: 할 말이 있고 싶으시면 독립하시는 게.
0: 근데
1: 이게 되게 미국 마인드예요. 정말 제일 미국 마인드인 게, 제일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고 싶으면,
2: 사실
1: 진짜 미국 마인드긴 해요.
0: 그렇죠.
1: 이건 진짜 정말 그냥 just 미국
2: 가장
1: 마인드.
2: 확실한
1: 제일 확실한
2: 방법이죠.
1: 방법은 독립이에요.
2: 독립이죠.
1: 왜냐면 스스로 하게 되면 딱히 할 말은 없으실 거예요.
0: 그렇죠. 이게 그거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돌이켜 봤을 때 제가 걱정을 안 시켰으면 부모님이
1: 딱히
0: 굳이
1: 맞아요.
0: 얘기하지 않아요.
1: 맞아요.
0: 돌이키면 제가 걱정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부모님 걱정 안 시키면 부모님께서도 크게 별말 안 하십니다.
1: Okay, so 네. I was like, if the real way to do this is like the very American way to do this is get your independence, then they won't be able to say anything for you. And then I was like, honestly, if I look back, if there's any points where my parents the nagging kind of upped a notch was because I was worrying them. So if you don't worry your parents, they're not going to nag at you, which is also true as well. 자 오늘의 본격적인 English

0: It's part two, our anonymous soup, and today the question is, my boyfriend is going on a trip with his quote-unquote girlfriends, and said he could, and I said he could go. Am I in the wrong? So my boyfriend has a trip planned with his friend pool, who have been who happened to be girls before we started dating, and I said he could go. The trip was already booked, and I didn't think much of it, but I told my friends, and they started to freak out. Now I'm doubting my decision. Hey besties, I'm free to hang out this weekend. My boyfriend has a trip he's planned since before we started dating with two of his girlfriends and one of his guy friends, so I'm free.
1: Whoa. What? Say that again. Your boyfriend is going on a trip with two girls and another guy friend? That looks like a couple double date trip.
0: They made these plans before we started dating. I mean, it was an expensive place, and they will have, like, a high penalty fee if they pay for the cancel now. So he already apologized for the timing and situation, so what do I say to that?
2: This is a one-night, two-day trip. There's going to be drinking. There are too many what-if factors. You're a fool to think otherwise.
0: Hey, Anya, I trust him. These are his friends. Why is it wrong for me to send him on a trip he's planned forever ago?
1: It's not normal. If your boyfriend has any respect for you, he would have canceled before even asking. It's weird for him to just go after you said okay, and it's weird you said okay.
0: I mean, I trust him though, that's why I didn't say anything. Wait, but you two keep making it sound like I did something wrong, and it has me questioning my choices now.
2: We're just worried about you.
0: Oh, so is sending my boyfriend on a trip a foolish decision or an act of trust? What do I do now?
3: I'll 저랑 사귀기 전 여사친들이 포함된 단체 여행을 약속했던 남자친구가 제 눈치를 보며 고민하기에 쿨하게 다녀오라고 배려 섞인 허락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주변 친구들은 어떻게 그런 여행을 보내줄 수 있냐며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반응을 보였고 저는 제 배려가 바보 같고 부족한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친구들이 너무 유난인 것인지 지금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4: Our listener's boyfriend had a trip planned with three of his friends, two girls and one guy friend. That was made before they started dating our listener and has gotten permission to go. But our listener's friends are giving them a hard time, causing confusion.
0: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제일 화가 나는 부분이 제 눈치를 보면 고민.
5: 아, 저도요. Me too.
3: 자, 혹시 처음부터 할까요?
0: 오케이. Okay. 네. 왠지 열 우리 오늘 왠지 열릴 것 같으니까
3: 일단 제가 이제 아마 얘기하면
0: 오케이 okay. So Theo says that he's gonna do the prescription first because I'm gonna get too upset about this because I'm already me and Junyoung are already like going our anger gauge is going up. So 첫 번곡이 네. 뭐예요?
3: 저는 다비치 괜찮아 사랑이야입니다.
0: Okay, so 네. It's okay, it's love by 다비치 is Taeyeon's track.
3: 네.
0: Junyoung, what's your song?
6: 송지은님의 미친 거니.
0: 미친 거니.
6: 아, 어, 맞아요. 그 곡이에요.
3: 이 노래가 아니었구나.
0: 방은국 씨 피처링.
6: 아, 진짜 방 네.
3: 또 제가 얘기하면 이제 스튜디오 아웃사이드에서 이제 난리가 날 것 같은데.
0: Okay. So 미친 거니. Crazy by 송지은 is Junyoung's track. So again, today because it's recorded, our staff is outside. We have an audience today. We actually have quite a lot of our staff outside waiting for the story. So Taeyeon wants to go first because he has a lot to say about this. So Taeyeon, go first, please.
3: 제가 먼저 한다고요?
6: 아, 근데 제가 미리 포 하나만 깔고 하자면 어차피
0: Junyoung's gonna go first?
6: 아, 어차피 뭐라 할 건데 근데 이제 그냥 약간의 포를 깔자면
0: 오케이.
6: 일단 저는 근데 어쨌든 뭐 저희의 연애는 아니니까
0: 아, 물론 네, 저는 그거예요. 네. 왜 눈치 봐? 물 허락 받을 때 눈치 볼 거면 잘못된 걸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거라서 그렇죠. 애초에 그럴 거면 가지 말아야지.
6: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after 이걸 말하고 after 이제 이런 것들은 다 말할 건데.
0: So for me, before Junyoung gets officially in and what I was saying earlier before Taeyeon said that we should do the prescription before we get too upset is
3: 재밌다.
0: That our boyfriend, our listener's boyfriend was like, he was hesitant to ask about the situation. If you're hesitant about something, don't ask. You already know that there's something wrong here.
6: Yeah.
0: Okay, so Junyoung, please continue.
6: I think today, oh, 완전 angry 지금.
0: I will try to be as calm as possible.
6: 아 yeah. 일단 근데 저는 저도 당연히 화가 나고 뭔가 이해가 안 되지만 일도 안 되는데 하나 그래도 뭔가 이걸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근데 본인이 그러니까 믿는 거잖아요.
0: 아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네. 잘 보냈고 다 오케이를 했는데 갑자기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제 혼란이 온 거죠.
6: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본인이 믿는 거 자체는 저는 문제가 아니라 생각해요. 믿어줄 수 있는 건 당연한 거 믿으면 중요한 거고 연애에서 사실 믿는 거 좋은 거예요. 그거는 막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기서 이렇게 막 열을 내는 친구들 또한 뭐 이 열 내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당연히 열이 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상황만 보면. 그러니까 양쪽 다 잘못된 건 아니다. 그거 자체를 봤을 땐. 근데 이제 잘못된 건 남자친구분이 잘못된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Okay, so Jinyoung says that the heart of the story is that our listener has already agreed to let the boyfriend go because they trust them, but now the friends are freaking out, and so now all the like now our listener is doubting their decision. But from both perspectives, Jinyoung saying that you are right to trust your significant other, but also your friends are right to be upset because this is not. "quote unquote" normal behavior. 그렇죠. Okay, Taehyun, what do you want to say?
3: 아 저는 이제 제가 어떤 거 이걸 떠나서 어쨌든 주변 분들한테 흔들리시는 거잖아요.
0: 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결정을 내렸는데
3: 그럴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만의 방식이 있을 거니까 그 방식대로 하면 되는 거고 이게 어쨌든 연인마다의 호흡이 다 다르기 때문에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뭐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0: Okay.
3: 그래서 제목도 괜찮아 사랑이야.
0: 어, 괜찮아 사랑이야. 네. Okay, so he says that our listener had made your decision. You already made your decision anyways, and there's a trust and a bond between you and your significant other that your friends are not going to understand 100%. 네. And so that's why he chose Tabichi's track. It's okay, it's love because you guys have your own way of dating. Don't let your friends join the situation and cause doubt in there. It's simple. Yeah. Just don't let your friends take
3: 그렇죠.
0: over.
3: 그렇죠.
0: 어, 근데 저도 어 공감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네. 상황에서는 네. 진짜 믿어서 아무 문제 없이 그러니까 이거죠. 이게 테스트가 되겠죠.
5: 테스트가
0: 될 거예요. 왜냐면 친구들은 사회적으로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는 물론 믿음이 있어야 연인들끼리 이제 그렇기는 한데 어찌됐든 뭔가 사귄 지 얼마 안 된 상황인 것 같고 뭔가 어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남자친구분이 어찌됐든
3: 가면 안 돼요.
0: 어 안 돼. 이건 애초에 남자친구분이 물어보지 말았어야 됐어요.
3: 그 사연자분
6: 미친 거니?
3: 어쨌든 페이스북에서 보내주신 거잖아요. 어. 진짜 죄송하지만 남자친구가 가면 안 돼요.
0: 어 맞아요. 그러니까 먼저 안 간다고 했었어야 상대방이 됐어요.
3: 상대방이 안 간다 해야 돼.
0: 어 이거는 뭐 내가 가도 돼 허락을 받고 이거를 탓으로 돌리고 막 이럴 게 아니라 알아서 차단을 했었어야 됐던 부분이기는 한데 네. 테스트가 되기는 할 거예요 분명히. 왜냐면 우리 셋도 그거를 인정하는 부분은 이 꽁초에서도 이 만약에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 믿는다고 표현을 할 수는 없. 있을 수 있겠지만 약간 굳이가 되는 것 같아요. 준혁 씨가 항상 말하는 그 굳이.
3: 근데 항상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슈가 되잖아요. 갔다 와서 뭐 이슈가 났어요.
0: 헤어지면 돼요. 아 맞아요. 그렇긴 해요. 그래서 이번에 테스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 거예요.
3: 네.
0: I mean, so you obviously trust your significant other, and like all three of us agree that your boyfriend should have not even asked you to go on this trip. He should have canceled it on his own without even asking for your permission, because he's making you make a hard decision in this situation. Because if you don't send him, you're going to be the bad girlfriend. If you do, like, you know, whatever. But yeah, he should have canceled to begin with, but I think this is going to be a test. I mean, you trust him, so is he going to uphold that trust in this situation? Because there's so much what-if variables that can come into the situation
6: 아니,
0: 그냥 on
6: the 저는 trip. 연애의 문제는 부모님의 결혼 생활을 보면 저는 되게 간단하게 사실 결혼이나 저는 연애랑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다르지 않다 생각해요. 어쨌든 okay. 이성이 만나는 거니까. 아니, 부모님께서 결혼하시고 같이 생활을 하시는데 저희의 유무를 떠나서 아니 부모님이 갑자기 아버님께서 막 다른 이성분이랑 막 술을 먹고 막 어디 막 2대1로 놀러가고 막 아내분이랑 또 그러진 않잖아요 보통은 결혼하면
0: 모임이 요즘 그렇기는 한데.
5: What? 와 진짜 눈 돌아버려.
0: 모임일 경우에는 이제 뭐 라운딩을 가거나 등산 모임을 하거나.
3: 아니 뭐 연애
0: 이 모임들이 저는, 있어서는 저는 좀 그런 것 좀 있긴
6: 저는 말도 안 된다 생각합니다.
0: 요즘 그냥. 교회에서도 그런 것도 많고요. 수련회 뭐. 같은 것도 많고.
6: 아, 가고 가는데. 싶으면 가셔도 되는데 그럼 이제 헤어지고 가시면 돼요.
0: Okay, so Junhyuk was trying to say that. Try to think of your parents. Like, would your parents do this? Because he feels that any type of romantic relationship, like marriage and dating, is supposed to be similar, especially when it comes to the connection that they have. And so, do you think that it would be okay with your mother if your dad did that, or if your dad would be okay with it if your mother did that? And I was like, oh, but there's actually a lot of like get-togethers, like moims here in Korea, that could send a mix of people.
6: 아, 근데 모임은 괜찮아요. 근데 여행을 가고 막 뭐.
0: 근데 요즘 모임들이 예를 들자면 골프 모임이 좀 괜찮은 골프장을 가서 라운딩을 한번 하면 라운딩은 하루 종일 하게 되고 네. 그게 멀 경우에는 한 2박 있어요. 3일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부산이 그러니까 서울 사시는데 부산에 있는 리조트를 가게 되면 하루 종일 골프를 치게 되니까 당일치기는 당연히 안 되고 그러면 그 티 날짜를 잡으려면 그럼 전날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면 이제 거기서도 이제 술 한 잔을 하고 뭐 하게 되면 2박 3일이 돼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내려가서 토요일 날 골프 치고 일요일 날 올라오는 경우가 좀 있긴
6: 골프를 안 치면 되겠네.
0: 등산도 그렇고 요즘 모임들 중에서 그런 모임들이 좀 있기는 있어요.
3: 근데 그게 서로 괜찮으면 그러니까 괜찮은 그것도, 거죠.
0: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괜찮으면 그러니까 네. 태훈 씨가 말한 거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다 동의하진 않지만 태훈 씨 말한 것처럼 만약에 이 부부나 괜찮은데. 이 커플 사이에서는 이미 합의가 된 거면
3: 그러면
0: 우리가 굳이 나설 그거는 아니기는 해요. 주의를 줄 수는 있으나
3: 그렇죠.
0: 주의를 줄 수는 있으나 친구가 믿음이 떨어질 정도로 압박을 주는 거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So I was telling Junhyuk because he's like, wait, do they have this kind of stuff? So I was like saying like, I've noticed that because I play golf, like if you want to go to like, let's say you live in Seoul and you want to go to like a golf course in Busan, a lot of times you're going to get an early tee. So you end up going down as a group the night before, sleep, get your first tee, play all day. Then you end up drinking there, sleeping another night. And so it ends up becoming like a whole weekend ordeal. And it seems to happen a lot with a lot of other like moims in Korea, like if you're a part of like a certain sport or something like that. But yeah, but in the thing right now is I kind of agree with Taeyeon in the fact that if your couple is fine with things, you shouldn't let your friends affect that. And us friends should respect. Mm-hmm. Like we can warn you, but we shouldn't like pressure you
3: 그렇죠.
0: into feeling guilty for letting them go.
3: 그렇죠.
6: 뭐 그렇죠.
0: 전 싫어요. 아, 근데 이건 애초에
6: 근데 아 근데 저는 싫어요. 근데 저는 존중해요. 뭐 서로가 뭐 상관없으면 상관없는데 근데 그거는 그 뭐 그 사람들인 거고. 그러니까 저는 말도 안 되는 거라 생각하고.
3: 아까 이 들어가기 전에 피디님께서 워터파크가 싫냐 1박 2일이 싫냐라는 질문 하셨는데
0: 맞아요
3: 어떠세요?
6: 아, 둘 다 싫어요 둘 다 싫어요 아 그냥 가고 싫어. 싶으면 가는데 나랑 헤어지고 가면 돼 약간
0: 그러니까
6: 이런
0: 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질투 이런 게 질투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6: 아 질투죠
0: 나랑 가면 되는 거를 굳이 왜 친구들이랑 가는 거지?
6: 그렇죠 그것도 이성이랑
0: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가도 되는 거야? 근데 아니 자기는 가면 안 돼 안 되는 거는 왜 안 되는 거지?
6: Yeah.
0: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같이 갈 수 있는 거면 괜찮아요 막 여사친 남사친 끼고 여행을 가는데 아니, 자기도 갈 수 있어
3: 못 가는 날이에요
6: 그래도
3: 아니 못 가는 날이야.
0: 그러니까 내가 절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3: 네 스케줄이 있어서 못 가는.
0: 물어봤는데
3: 날이야.
0: 내가 못 가.
3: 네 못 가는.
0: 그건 날이야. 좀 다를 것 같아요. 내가 나한테 먼저 물어봤어. 네. 자기랑 같이 가고 싶은데 이거를 날짜 언제 돼야 돼? 나 진짜 아무리 해도 뭐 안 되는 네, 날짜면.
6: 아 근데 저는,
0: 그거는 조금 다를 것 같기는 한데.
6: 근데 저는 그래도 차라리 다른 데면 모를까 워터파크 내가 같이 가도 안 돼요 그걸. 아 만약에 워터파크 갈 거면 박스 티셔츠에 반바지.
3: 어 재밌어.
6: 그럼 나 인정. 그럼 괜찮아.
0: So, Taeyeon saying that our producer asked before we came to the studio, would you rather have your significant other go with two guys and two girls and one guy friend to a water park or to a one night two day trip? And we were like, we hate both of them. But I was like, but if I was invited and I couldn't go, I think that I would change my tune. But if he's like, you can't go, but I'm just going to go with my friends, then I'm going to be a little upset. And Shinyuk's like, no, we need, if you're going to be wearing an oversized t-shirt and shorts, then I'll think about it.
6: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뭐 다 같이 친구들 다 같이 뭐 등산에 간다던가 뭐 아니면 뭐 다 같이 볼링을 치러 간다던가 뭐 아니면 뭐 그냥 뭐 밥을 먹으러 간다던가 이런 건 괜찮아요. 전 이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아, 워터파크도 그렇고 이 뭔가 조금 아 약간 그러니까 좀 불안 그러니까 단순히 질투를 넘어서 거죠. 굳이죠. 그러니까 불안 요소가 너무 많잖아요. 일단은
0: 굳이
6: 일단 수영장을 굳이. 가면 우리 복장이 어때요? 일단 그것도 시작해서 어, 막 분명히 이제 막 약간의 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터치도 있을 거고.
5: 너무 재밌어요.
0: Okay, so Junhyuk Gucci again is coming out. So like, do you really like Gucci? Like, do seriously? Do we have to? Like, there's certain situations that you could avoid, and he's just like, the water park is just you can avoid that, and there's just like too many what ifs. And Taeyeon's over there in the corner is like, oh, today's conversation 네, is so entertaining.
3: 우리 팬분들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조심해야 된다. 이게 자꾸 팬사 이런 자리에서 가끔씩 이게 장난치는 분들이 계세요. 뭐 다른 아이들 팬사 가 되냐?
0: 아, 어.
3: 막 이런 분들 계시는데
0: 어떻게 반응하는지 봤죠 이제. So, Taeyeon is giving a warning to all the things out there. It's like, because sometimes when it comes to the fan signs, the fans will come up and like, they'll be like teasing them. It's like, so can I go to like this other idol's fan sign? You've seen how they react when it comes to to being with other. So I think you guys kind of got your answer. Okay, so our staff is going to be voting for today, either for Davichi's track of 괜찮아 사랑이야 or 송진 미친 거니.
3: 제가 볼 때 제 노래 한 분 투표하실 거예요.
0: There's going to be only one vote 네. for his song. He feels there's only going to be one vote. We'll find out. We have a quick song break. 정승환 is on the track with 마치 오늘처럼 as if, and we have the results coming up next.

0: You want to message me?
1: Go
2: ARIRANG.
3: arirangradio.com.
4: All right, so we are back and we've got another conversation. One thing that's happened with our tandem is these two keep talking during the song break. 우리 노래 나갈 때도 계속 얘기해요, 주제에 대해서. 우리 대나무숲 바뀌고 나서 우리 태현 씨, 준혁 씨가 이렇게 말이 많았구나를 우리 노래 나갈 때도 계속 주제에 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So yeah, we keep talking and you guys did hear that. So today our 익명숲, our anonymous soup is... So, the boyfriend had a trip planned with a guy friend and two girlfriends. They're just like a group of friends. And it was a trip planned before they started dating. He asked his girlfriend if it was okay to go. Our girlfriend is our listener. And she was fine with it. But then all of a sudden her friends started freaking out. And now her friends don't, like, now she's doubting herself. So the songs that we have for today are 미친 거니 by 송지은 and 괜찮아 사랑해야 It's Okay, It's Love by 다비치.
5: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어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상대방한테 불안하게 안 만들고 불편한 거 안 하고
4: 신경 써야
5: 신경 돼. 써주 그런 거를 미리 자기가 먼저 안 하고 차단해 주는 것도 전 사랑이라 생각해요.
4: Okay.
6: 그치.
4: So, Junhyuk was saying that yeah, it you know, love and trusting is a part of love too, but the partner. So everybody's mad at your boyfriend. 우리 청취자분 오해하지 마요. 우린 남자친구분한테 화가 난 거예요. 네. 청취자분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6: 아,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런 행동을 해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4: Yeah, 맞아요. So yeah, 준혁 and Taeyeon are saying that your partner should be showing you things that wouldn't make you question.
6: 남자친구분 똑바로 하세요.
4: 맞아요.
6: 똑바로
4: 맞아요.
6: 해.
4: 우리 청취자분 잘했어요. 잘했고 믿은 것도 잘했고 불안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다치실까 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잘 믿는 건 잘한 거예요. You did nothing wrong. You did nothing wrong. Everything is wrong with your boyfriend. You did nothing wrong. Okay.
5: You did your best.
4: You did your best.
6: 과연 저 자. 기대하겠습니다.
4: Okay. Expected. 자. How's the 투표? 자, 10, 9, 8, 7, 6, 5, 4, 3, 2, 1, 0.
6: 기대합니다. I'll expect.
4: I don't have the results.
7: 미친 거니?
4: I don't have the results. 보내주세요. Our staff is still talking outside. 지금 아직도 얘기 중이에요. 카운트다운 했어요. 카운트다운 했어요.
6: 뜨거워, 뜨거워.
5: 밖은 더 뜨거워 지금.
6: 밖에 지금 제가 볼 때 지금 적도, 사막이에요.
5: 적도.
4: 어?
6: 에? 에?
4: 어머? 진짜요? 진짜요? 그게 이겼다고요? 괜찮아 사랑이야.
6: 그럼요.
4: It's okay. It's love won.
6: 그럼요.
5: 아, 저는 이거 인정할 수 없습니다.
6: 이게 사랑이라니까요. This is love.
5: 아, 진짜 쿨병 진짜. 아, 저는 이런 쿨병이 너무 싫어요, 그냥.
6: 이건 쿨병이 아니야.
5: 아니, 이거는 본인이 겪어보면 알아요.
4: 근데 아니, 근데 이게 그건 같아요. 준혁 씨, 우리가 지금 그 남자친구분이 잘못했잖아요.
5: 아, 그러니까 너무 초점을 남자친구만 두는 거죠.
4: 그러니까
5: 아,
4: 이게 지금 태현 씨는. 지금 우리 청취자 입장을
5: 더 약간 좀 이렇게
4: 우리 청취자분 잘못한 거 없잖아요.
5: 다독여주는 느낌.
4: 우리 청취자분이 잘못한 거 없어요.
5: 아, 인정합니다. 그거.
4: 이미 가기로 했고 이미 오케이 한 상황에서는 이 친구분들이 너무 겁을 준 건 잘못한 거긴
6: 그럼요.
4: 한데 사실 그냥 남자친구분이 잘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너무 포커스가 남자친구분이 잘못한 맞아요, 걸로 맞아요. 잘못되어 있는 거라서 So, Taeyeon winning, it makes sense because 준혁 and I, well, all of us, because Taeyeon also agrees that the boyfriend is in the fault today, not the girlfriend, and our listener did nothing wrong. So coming from the listener's perspective, our staff outside agreed that 괜찮아 사랑이야, It's Okay, It's Love, was a more suitable track, which I agree, because our listener did nothing wrong. 우리 청취분 잘못한 거 없어요.
5: 그건 맞습니다.
6: 이게 알아준다니까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4: He's so happy that he won today. 네. So we get a chance to listen to this track as we say goodbye. That's our last track for today.
6: 제가 지지난주에 스튜디오 들어오자마자 PD님께서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4: 왜요?
6: 그날 끝나고 나서 팬분들께서 뭐라 안 하셨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4: So my producer is really worried about what things think about Taeyeon after these sessions because she asked this about 2 weeks ago. So what we're going to do is listen to the song of the hour, Tabichi's track, 괜찮아 사랑해. It's okay, it's love has won. It's going to be our last track. It was